0: 아이고, 그 술러? 아이고, 이렇다 봐. 뭐 뜨거?
1: 아이고, 뭔가. 뭐, 아이고, 그대로 해봐, 우리 마마. 그, 이렇게. 내 엄마도 못 보여, 제일라. 와, 뭐 뜨거라, 이놈 보여.
0: 어, 눈 좀. 저리, 그, 소리 뭐. 어? 막 보여, 때려, 빵빵.
1: 뭐, 그, 뭐, 나, 이렇게 갔었고. 아야,
0: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

0: 뭐? 뭐? 밀라꼬문꼬꼬 뭐? 뭐? 엄사가 뭐?
1: 미네르바. 바클라루, 하? 바클라루는 미네르바 나온 사가?
2: 랄라! 막마다 랄라! 랄라! 랄라! 어째베레? 오사가에만 했다 보자꽁이다. 만노 방조니까. 막 감상가니 그냥 무행하고기다. 그 라와! 바타리야, 라와! 그래, 미네르!